0: 히로 하이힐 한무 한도바구 한도바구 헤라콥트와 헤라콥터 히스드라이 히스테리아 히스테리아
1: 私は波がじゃ漫画を読んださ、やんなフルアルコインが書くと。My telephone number is Yama3642. ガンドの国屋さんの国屋さんに、メミカのね、カチュー。Dry number Kanda 5236. My telephone number has been changed. It's now a Zabu 2224.
2: Hello, I'm Red Thompson, and here it is, big number one on the bus study.